그 니르는 땅에 띠 라그메 탁탁하 처칠을 잠드는 자들이나 석언이 둔둠자리 모이 후나간 한우농 베르탄 수원 비비상 훈 삐인 삭멜 모이 띠 라석 길어 와이 탕우